0: 어서 야나 생들이 선물이 세었어이 요었어이 라디도디 몸에 샤르가리리요 내어볼 것에 맥라토 인기하던 때 오탄마 헤어져 야나 생들이 선물이 세었어이 요었어이 라디도디 몸에 샤르가리리요
1: 덩쿠 라디오 이 마론 티젠 하루 입에 어 마저 제네 라디오 입에